0: 안녕하세요. 전 26살 김수미라고 해요. 피아노 가르치고 있어요. 아, 가족 병력은 없어요.
1: 맞아요. 영하 40도가 어떤 느낌인지 진짜 여기 와봐야 돼요. 그래서 그런가? 머릿속에서 한국을 지울 수가 없어요. 수구초심이라고 여우도 죽을 땐 고향을 향해 죽는다는데 여기 오래 살았지만 한없이 떠가는 나그네 같달까?
0: 그럼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에요? 자녀 계획은요?
1: 제 꿈은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서 작은 강가 옆에 살고 싶네요. 네, 두 명이요.
0: 진짜 만나는 사람 없어요?

0: 이게 저 유리병인데다 밀폐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. 이 김치가 익으면서 터질 수가 있거든요. 됐다.
1: 며칠 지나면 마초케 익을 거예요.

0: 맛없으면 그냥 맛없다고 해요.
1: 아니 저기 그 전처 말고 누가 이렇게 김치 담아다 준 게 처음이라서.
2: 딸한테 주려고 담은 거예요. 왜 그러세요?
1: 전처라고 말을 하게 되네요. 이렇게 한국말로 대화해보는 게 너무 오래간만이에요.
2: 아드님하고는 한국말로 대화 안 하세요?
1: 그 녀석은 캐나다 사람 다 돼서요. English is you.
2: 하긴 내 딸도 이젠 제 전화 받지도 않아요. 오늘은 우리 애들 얘기는 그만하죠. 아유, 저는 여기 온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.
1: 지금 시간 있으시죠?
3: 이것 좀 보세요.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이야, 저 빌딩 보세요. 엄청 웅장하죠? 높이도 와, 한 100m는 돼 보이는데.